0: 라디오 보이는 메모 라디오.
1: 메모
0: 노래 대박이지. 노 어디 메모 라디오 보이 라디오 아무나 메모. 라디오 보이는 메모 라디오. 대모 라디오. 라디오 보이는 대모 라디오. 델레 토츠. 델레 토츠. 델레 나 토츠.